0: 那当铺的奖啊，
1: 扯呀！
0: 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呀！扯